간영간영. 오늘은 이 모든 아기를 혼자 걷지 않아. 아세이. 원어구유. 아마이나야. 마이나 낙구이. 이 모든 아기를 혼자 걷지 않아. 이 미라 두 그릇.